0: 다르고 아래
1: 다르고 가.
2: 말이 오이코 마이스.
1: 안돼요, 노셰, 노이코 시네. 페로 니네나카 아이데 아나 니엔디 샤오 베바 야리토 마
0: 시
1: 파발라 페 미소 네 오라 마 하야
0: 에 코만데 마
1: 아이 콜라 이 콜레 코만데 마
0: 에 오레 아미고 에 미 세뇨라 디세 케 야 메 텐고 케 이레 에 미 테 오이
1: 에 아 포르테 오이
2: 바이 테
0: Un abrazo para todos los muchachos también quienes nos están mirando ahí en Caguazú, el amigo David. Y a todos los muchachos, no me quiero olvidar de nadie, le enviamos un abrazo a todos los